쪼 바람에 보기 쪼나요 쪼시까워요 아저씨까대워요 원유 알시쪼 원유격에 알시쪼 간디쪼 갔네 간디쪼 나갔네 하소이 널널한데